0: 얘는 왜 꾸드니까?
1: 숟가락 배워! 아니, 학교 나빠가지고!
0: 짓더라고, 땅!
2: 여보!
0: 배라 밴다로 운하게 웃게리 버렸다, 온 또.
2: 이제 와기요.
0: 너 허리 뒤에 너?
2: 에?
0: 열로비나 한다라.
2: 갈리다.
0: 이득구! 담배야 숟가락 하세!
2: 아, 어찌 물려가 있는구나.
1: 내가!
0: 가이르다 헨다띠 람바염따 발리따루? 아무래도 배똥!
2: 배똥?
0: 자유롭게 순다리 염디게!
2: 하!
0: 모히탄 아기 울리다 봐!
2: 하우도!
0: 인모 아셔야 돼!
2: 아, 네!
0: 아들한도!
2: 일리반도!
0: 골때마다 헤리다래!
2: 헤리하게 돼!
0: 근데 가서와라!
2: 와!
0: 이 라트리 이 브레타만 너희도!
2: 하!
0: 람베야 그라하달리 비트바니!
2: 갤러셔다 메일 갤러사이트!
0: 아도 마르베카드로 니는 마트라! 베라리다래!
2: 와! 아니, 나니다래!
0: 아도 다린다!
2: 와!
0: 이께, 이따는 건너하긴!
2: 응!
0: 알리 베리!
2: 와!
0: 나래 우다야 가라께 서리하긴!
2: 와!
0: 이 브레타만 너 일리가